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0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정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0일 북방 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 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띤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2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 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정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 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우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

0: 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 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 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발사형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학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띈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2: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2: 그럼 제25과의 대화는

0: 라고 하시죠.
1: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1: 담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0: 담씨, 안색이 나빠요.
1: 도우시탄데스까?
0: 왜 그래요?
4: 담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2: 노도가 이타인데스.
0: 목이 아프거든요.
4: 하루상이 말합니다.
1: 오야, 오야.
0: 어머나.
4: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줍니다.
1: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4: 미아가 말합니다.
2: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4: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3: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3: 하이, 도저.
0: 자, 여기.
4: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2: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4: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탐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도우시탄데스까?
2: 喉が痛いんです。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2: 喉が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이타인데스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이타인데스의
0: 데스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4: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노도가 이타인데스. 노도가 이타인데스.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가 이타인데스. 熱가 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4: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4: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が あるんです.
4: 열이 있거든요.
5: 熱
0: 는 열,
5: 아르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네츠가 아르는
0: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데스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4: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배가아플때어떻게말하면될까요배는
5: 오나카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이타이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오나카가이타인데스오나카가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참얼미를해서속이메스꺼울때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속이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르이기모치가와르이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기모치가와르인데스기모치가와르인데스
4: 네이걸배웠으니몸상태가안좋을때설명을할수있겠네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몸상태가불편한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몸조리잘해요라는뜻으로병이나거나다친사람에게푹쉬고빨리좋아지라면서상대방을위로하는표현입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1: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どうしたんですか？
2: 喉が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1: ハルさんの知恵袋。
4: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에서병이났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알려드리죠
0: 이홍복씨는일본에서몸이아플때어떻게하세요
4: 네증상에따라다르지만요가지고있는약을먹거나없으면드럭스토어에서약을사죠
0: 증상이가벼운경우에는처방전이필요없는약국이나드럭스토어에서사면편리하죠약사에게배가아프다거나열이있다고말하면처방전없이도약을내줄거예요
4: 네병원에서진찰을받으면어떻게해야하죠
0: 내과외과등자기증상에맞는과가있는종합병원이나일반의원에가야하는데요일본정부관광국 JNTO 의홈페이지에서는외국인관광객에게도대응하고있는의료기관을소개하고있으니까참고하시면좋을거예요관광안내소호텔프런트에서도부근에있는의료기관을소개받을수있어요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119로전화해서구급차를부르면됩니다
4: 네그렇군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4: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0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정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해

0: 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 발사형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 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띤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가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이마 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
0: 의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お腹 お腹
0: 아프다는
5: 痛い 痛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気持ちが悪い. 気持ちが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気持ちが悪いんです。 気持ちが悪いんです。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무산,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도우시탄데스까?
3: 노도가 이타인데스.
2: 오야, 오야.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ハルさんの知恵袋。이어서
1: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0: 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테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마레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2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테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 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정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테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 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해

0: 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테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 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 유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유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유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 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유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 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 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띤 사진과

0: 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1: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2: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1: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3: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4: 喉が 痛いんです.
3: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1: 내용을 확인할까요?
2: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3: 탐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1: 탐 씨 안색이 나빠요.
3: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2: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4: 喉が 痛いんです.
1: 목이 아프거든요.
2: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오야 오야.
1: 어머나.
2: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3: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1: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2: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2: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1: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1: 자, 여기.
2: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4: 오다이지니.
1: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2: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4: 喉が 痛いんです.
3: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 今作っています.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お大事に。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4: 喉が 痛いんです.
1: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1: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1: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1: 에?
5: です.
1: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1: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1: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1: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1: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痛いんです。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0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 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정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0일 북방 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 발사형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 유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유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유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유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띤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0: 을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1: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2: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1: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3: 내용을
1: 확인할까요?
2: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3: 탐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1: 탐 씨, 안색이 나빠요.
3: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2: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4: 노도가 이타인데스.
1: 목이 아프거든요.
2: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오야, 오야.
1: 어머나.
2: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3: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가 いいですよ.
1: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2: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가 이마 츠쿠테이마스.
1: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2: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5: 탐상, 됐다요.
1: 탐 씨, 다 됐어.
5: 하이, 도저.
1: 자, 여기.
2: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 줍니다.
4: 오다이지니.
1: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2: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탐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どうしたんですか?
4: 喉が 痛いんです.
3: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5: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4: お大事に.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4: 喉が 痛いんです.
1: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노도는
1: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6: 이타인데스는
1: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6: 이타인데스의
1: 데스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6: です를
1: 붙입니다.
6: 痛いんです는
1: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6: 痛い에 です가
1: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痛いんです. 노도가 이타인데스. 노도가 이타인데스.
1: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したんですか?
8: 頭が痛いんです。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2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 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전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0: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위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 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 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띈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2: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2: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5: 喉が 痛いんです。
4: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6: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5: お大事に。
2: 내용을 확인할까요?
3: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4: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2: 탐씨, 안색이 나빠요.
4: どうしたんですか?
2: 왜 그래요?
3: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5: 喉が 痛いんです.
2: 목이 아프거든요.
3: 하루상이 말합니다.
4: 오야, 오야.
2: 어머나.
3: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4: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3: 미아가 말합니다.
5: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2: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3: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6: 탐상, 됐다요.
2: 탐씨, 다 됐어.
6: 하이, 도저.
2: 자, 여기.
3: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5: 오다이지니.
2: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3: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5: 喉が 痛いんです。
4: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6: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5: お大事に。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5: 喉が 痛いんです.
2: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7: 喉는
2: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7: 痛いんです는
2: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7: 痛いんです에 です
2: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7: です를
2: 붙입니다.
7: 痛いんです는
2: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7: 痛い에 です가
2: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2: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8: どうしたんですか?
9: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2: 뜻을 확인할까요?
8: どうしたんですか?
3: 왜 그래요?
2: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9: 頭が 痛いんです.
3: 머리가 아프거든요.
7: 頭는
2: 머리라는 뜻이고
7: 頭が 痛い
2: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9: 熱があるんです.
3: 열이 있거든요.
7: 熱는
2: 열,
7: ある는
2: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7: 熱がある는
2: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7: です
2: 의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3: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7: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2: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7: 오나카 오나카
2: 아프다는
7: 이타이 이타이
2: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10: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2: 다음에는 참월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7: 기모치가 悪い. 기모치가 悪い.
2: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9: 기모치가 悪いんです. 기모치가 悪いんです.
3: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다이지니
7: 오다이지니
2: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타메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도우시탄데스까?
5: 노도가 이타인데스.
4: 오야, 오야.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6: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5: お大事に.
4: ハルさんの知恵袋.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2: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3: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2: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3: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2: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3: 네, 그렇군요.
2: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2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 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정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영토의 에토로우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0: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 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발사형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띈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2: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만의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2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0: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0: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영토의 에토로우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 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 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0: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유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유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유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유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띈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이마 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네츠가 아른데스.
1: 열이 있거든요.
5: 네츠는
0: 열,
5: 아르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네츠가 아르는
0: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데스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루이. 기모치가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와루인데스. 기모치가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0: 오다이지니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메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